사나리아 당뚜님 공격이 사나 비결남 당시에 썰릴 랑고이 꼬나수다 현벌 랑고이 구망은이 마사반베서 랑고이 사양사벌 학벌리 랑고이 사양사벌 탁대뚱클리 랑고이 낙팅샨뚝바얀 열레드는 사나 사이도 얼마 벌 방문에 랑고이 사저이 남타

아리바 마니프리 품 아마디 마타 미셰싱 란톡트나 타한제그니 봉 아마가미니 니푸 마호샤굼 웨스턴 뮤직이 타우람 팡비그니 봉 아니마카이

나하롤기 건질기 아칸나바 타우람 따비리바 뿜나막부 따람나 옥제리 구름제리 나시기 타우람다 부자락리 아타우바싱기 마팜다 하이나밍 톤자바 마니푸르기 나하에이 바싱기 사이링 샤이딘나바기 타우람 타우람 란톡자리 바싱 라훌 히당 아마디 프리앙카 휘닝슘밤

아둠나 따비리바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승아이 채널드 산독치리바 기트기 도름니 마탕다 세이식바 아티프 아슬람기 콘젤드기 이셰이 마무 따미나시

0: 다다. 응? 아이 코이나 마팜시드 레럭버시 파나디 코이를 꼬다다.
1: 응. 코이래?
0: 응.
1: 자는 너버 수로 실력 리네 따우리시.
0: 자는 너버 수로 실력 라버니나 아이 코이 그럼 떠오니다다.
1: 이마가 바바가나 탐미라마 마팜니나 핵 호응을 수는 아이다 봤다우리시.
0: 아두니다다. 아마롬다 뭐 아이 코이나 이마 타와야우드라 박장 볼랑시. 그럼 너 부두는 썼더니 너다.

0: 아이씨, 아이고, 고비 생신 바자래. 아이고, 까도 말까 되기 리엔도 없이게. 응? 줄이 걸어 짜타봐. 마카 탕구 손덕이 했다 하오라게. 파드음 싸우리네. 마시 올라버디 게지 어묵디 조인 따르니. 아드나디 고비리 싱어마게디 센수 파나 야무 사르니. 가나디 삼번기 빨리쇼 여보야바 렌 기버기 렘하우리 뭐 콕싱시나 삼벌놈데 핵들랑 실라게.
1: 가이노 따우리버 멍시버 이 사야운 아이브 고비 밤비시가 뿐나 뿐나 랑토락 리버시버. 아유 아유 이마 콕시다 빨람바 고비 마나시쇼 로이실락리 이사세 사닝바수 까리마타 파우트리 까리기노 아이기 이사다기 앙아오바 딜마야 마마 토락라가 아이부 굽살락리바 까리기노 아이나 와칼라무무 망리바시보 아이기 이난갈시다 아픽바 이사아니 신갈락도나 아이기 하느기 말라바 학창다기 아나오바 이샤마 토락리바 아이시보 가나노 가람바 마뽁노 마시나 아나오바 이샤니다 바나 상리바 나뿌 마쭈마락다 남리바 아무바 빈디 언덕나 닝티나 바사이다 레야우로고 말라바 학창 아이기 맞담나 아이보 가오리 아나오바 마보 아나오바 삭담보도나 이사 아니시나 삭합도 이나 갑라도나 이닝담나 바이크라기고 낭 아이보 와라오가 누고

0: 보이지? 아싸, 돈을 던져 그래다.
1: 아이부 람든 번에 하비기 먹었더네. 너희 시에다 꼬이버 뽑히게 하인이 해야 되나 엄두 하이오드나.
0: 나 뭐 이까이세 이.
1: 아, 야, 제 낭기네 나오는 빛에 꼬이버 아따 뽑히로게 야가들어.
0: 하이마, 난 뭐래? 레이나, 마세 농도원 가오버네. 난가 속항나워. 파레 파레, 낭 락바. 레이나보 꼬이버 아목다 뽑히로소.
1: 호이세.
0: 강나발 레이티 하이드나네 마판토 야다다나 레이리버네 마소. 아도 마디 마팜시다 락바 꾸이드리. 아도나 빵탱디 탱락가누꼬.
1: 호이세. 빵탑 탐을 잘로이다.
0: 가다이드 누자 리시버.
1: 야암 파서버 마팜마마다.
0: 그야암 탑기 하이바.
1: 빵탑 탑디다.
0: 허리엔 할락바다 람비 람목나라디.
1: 아이 강에 람비 망우에바.
0: 난가 람비 망나라디 가마이 떡도이노.
1: 응? 망나로에 아이네 보라보네 뿐나 한피는 도이네.
0: 낭낭암다나 아이부디 보라에. 아도 난기 라이팜디 강지 낭부가 다이다기노.
1: 낭나라이리바 하와이모비 밤비도 아두다기 밤비 아니 각다니 간나리바 아이네 라이바 밤도
0: 하이마 아다 아다 우스이가 마빠이래. 예. 가만히 떠오니 떠오리시디. 아이디 규셰바 날로이래.
1: 그리지이노. 헤이 그리그리노. 가슈다고 해봐. 아이네 모이기 사오면 바사나 강이.
0: 기자이다. 마학도 오이라바수 몽총 마락시다 롯 기세 알바. 예. 아두가 우스이역시나 빠이크라가 아두긴 마똥도 아무 아이 거의 빠이 토오세바.
1: 토오버리다. 바래바래 나오. 아이 이뚱 일가 빨리 오세.
0: 이씨. 마팜치디 언덕 내 인류 파서 그래다.
1: 기워 바라보라.
0: 파 그래 인류 험락바 농치따 부럭바 은하기 마남치나 아키바가 로이나 막 혼도 그래.
1: 마호사기 칼치나 까이탈 뽑았답니다. 에코이기 부릅세 뭐 심우수 망클거니
0: 아줌바니. 아도 람창 바이럭바기 쪽 타라바 학장세 아잉바 농치나 야이럭바다 데칼레 하이바.
1: 호이니 파리세 신의 시월에 낙나 우세 오라가 아도 양기도 가리기나.
0: 오 아도 불어. 이 책에는 봐도 우세역나 사락담 바닥이 시기리네.
1: 아이쇼 봐도 다호이 온통은 농아이키드래.
0: 이 시에는 눈빛도다 오이키바 피밤도 마나까이키바 탐오이도 하우식 파오바도 미치다 성청 우두는 라이리만.
1: 예 와리 사행에도 꽉토오래. 낭시다 랭들 내려먹고 아이 우나 싱싱이 까락다 로나 잘라가 우시액도 레이브람도 이행해봐.
0: 솥빛 라오던 이행하고 목사홈 팡라디 빠실락간 해봐.
1: 바이크로 말해다 그럼도 레이브 우들 라오 아목 바이러스 라오.
0: 호이 바이러스
1: 우시액 뭐 빠리
0: 이마 말 떠오니 떠오시디야. 이 신기 이 마이시다. 아이 거의 대가 다이들 롯겐이 떠오르시디야.
1: 에이 나도 이행에 떠오니. 아니 파기 떠오니 해봐.
0: 그이 까나방 억신 날이노. 그 형과 이게 빠이가 떠봐.
1: 와라 브로.
0: 와대다. 파자이 하이바도다 토나 영링다는 항바니.
1: 아 여도래. 랑떡 나비 헨만 기대나냐. 아무 마 포문도 오라가 파자 뒤에가 하라건 있고.
0: 하이제로이다 여부 여러디
1: 라 여래 여래 가다이 동식이야.
0: 아시다 오이나 잘라세. 오 시우드로 앙앙벌라 이마야 아마마 살이바 밤비싱세.
1: 앙앙벌기 앙앙벌각더니 라이마 민도 하이로 오바.
0: 아이디 차디바 라이싱지기 마밍디 아마타수 강다나.
1: 온토오픈 해낭세 파레 낭나 밤리바 밤비도 아두다 낭 하나 빠실로 아두가 아이나 뚱 일렇게 해봐.
0: 허이 아이마 밤시다 빠실라게 낭 아이기 뚱도 인디 일러오고
1: 그러면 뭐 낭나 할시보
0: 라오 최기신이 할바.
1: 오 아시오에래.
0: 마니
1: 시기래 시디나 아따르고 랍고 오니 마기 막할 마수세 야말래
0: 만남 지주 언톡 납북닝 후나 농시그리다.
1: 농시바니 아이슈마 시기 만남세 야나 밤세
0: 만남세 ꯃꯐꯝꯁꯤꯗ ꯊꯅꯝꯒꯗꯕ ꯍꯦꯛ ꯄꯥꯝꯃꯨꯏ ꯌꯨꯝꯗꯒ ꯄꯨꯔꯒ ꯆꯠꯄ ꯌꯥꯔꯕꯗꯤ ꯐꯒꯗꯕꯅꯤꯀꯣ
1: ꯌꯥꯏꯅ ꯍꯣꯔꯦꯟ ꯄꯨꯈꯣ
0: ꯑꯁꯦꯡꯕ ꯏꯁꯥꯗ ꯄꯨꯟꯁꯤꯒꯤ ꯑꯣꯏꯅ ꯆꯨꯗꯨꯅ ꯂꯩꯍꯟꯅꯤꯡꯉꯤ
1: ꯅꯪꯅ ꯍꯣꯔꯦꯟ ꯃꯅꯝꯗ ꯄꯨꯔꯒ ꯆꯠꯈ꯭ꯔꯒ ꯅꯣꯏꯁꯦ ꯑꯃꯁꯨꯡ ꯑꯀꯣꯏꯕꯗ ꯂꯩꯔꯤꯕ ꯀꯨꯔꯥꯛ ꯂꯥꯕꯁꯤꯡ ꯑꯗꯨꯅ ꯀꯔꯤ ꯈꯟꯈꯤꯅꯤ ꯀꯔꯤꯒꯨꯝꯕ ꯃꯈꯣꯏꯅ ꯅꯪꯕꯨ ꯂꯥꯅ ꯈꯟꯈ꯭ꯔꯕꯗꯤ ꯅꯪ ꯀꯝꯗꯧꯗꯣꯏꯅꯣꯕ
0: ꯈꯅꯤꯡꯕꯗ ꯈꯟꯖꯁꯅꯨꯗ ꯂꯩꯅꯝꯁꯤꯗꯕꯨ ꯅꯣꯡꯃꯅꯤꯅꯤ ꯏꯁꯥꯗ ꯅꯝꯗꯨꯅ ꯂꯩꯔꯕꯗꯤ ꯌꯥꯔꯤ
1: ꯐꯔꯦ ꯐꯔꯦ ꯑꯗꯨ ꯑꯣꯏꯔꯕꯗꯤꯅꯦ ꯅꯪꯒꯤ ꯅꯁꯥ ꯑꯅꯤꯗꯣ ꯊꯨꯞꯆꯤꯜꯂꯣ
0: ꯊꯨꯞꯆꯜꯂꯦ ꯑꯗꯒꯤꯗꯤ
1: ꯉꯥꯏꯈꯣꯅꯤ ꯋꯥꯔꯤ ꯂꯣꯏꯗ꯭ꯔꯤ ꯍꯥꯏꯔꯛꯈꯤꯒꯦꯕ ꯑꯗꯨꯗꯒꯤ ꯂꯩꯀꯥ ꯑꯅꯤꯒꯤ ꯃꯔꯛꯇ ꯀꯝ ꯊꯦꯡꯕ ꯐꯥꯎ ꯆꯪꯁꯤꯜꯂꯣ ꯑꯗꯨꯒ ꯑꯔꯣꯏꯕꯗ ꯅꯈꯣꯡꯁꯤꯡꯗꯨꯅ ꯃꯣꯟ ꯃꯣꯟ ꯂꯥꯎꯕ ꯌꯥꯝꯅ ꯏꯪꯕ ꯃꯄꯥ ꯑꯃ ꯊꯦꯡꯅꯒꯅꯤ ꯃꯗꯨꯗ ꯅꯁꯥ ꯑꯅꯤꯗꯣ ꯇꯛꯑꯒ ꯁꯥꯟꯅꯧ
0: ꯃꯅꯨꯡꯗꯗꯤ ꯃꯝꯂꯣꯏꯗ꯭ꯔꯣ ꯑꯣꯟꯊꯣꯛꯅ ꯀꯤꯖꯈ꯭ꯔꯦꯗ
1: ꯀꯅꯥꯝꯇ ꯀꯤꯌꯨ ꯅꯣꯏꯕ ꯑꯩ ꯃꯄꯥꯟꯗ ꯉꯥꯏꯒꯦꯕ ꯆꯦ ꯑꯇꯔ ꯒꯨꯂꯥꯞꯁꯦ ꯉꯁꯤꯗꯒꯤꯗꯤ ꯃꯥꯅ ꯍꯦꯛ ꯂꯩꯃꯟ ꯆꯟꯗ꯭ꯔꯤ ꯐꯥꯎꯕ ꯑꯩꯈꯣꯏꯅꯤꯒꯤ ꯑꯣꯏꯔꯦꯗꯧꯅꯤ
0: ꯅꯪꯁꯨ ꯂꯥꯛꯑꯣ ꯑꯩꯈꯣꯏ ꯑꯅꯤ ꯄꯨꯟꯅ ꯆꯪꯃꯤꯟꯅꯁꯤꯕ
1: ꯍꯣꯏ ꯍꯣꯏ ꯅꯪꯅ ꯌꯥꯗ꯭ꯔꯕꯅꯤꯅ ꯑꯩꯁꯨ ꯆꯪꯉꯛꯄ ꯇꯥꯔꯦꯗꯅ ꯂꯥꯛꯑꯣ ꯆꯪꯁꯤꯂꯣ
0: ꯂꯩꯅꯥꯁꯤꯡꯁꯦ ꯑꯣꯟꯊꯣꯛꯅ ꯃꯣꯟꯈ꯭ꯔꯦꯗ
1: ꯌꯥꯝ ꯃꯣꯟꯕꯅꯤ
0: ꯅꯨꯡꯁꯥꯒꯤ ꯃꯉꯥꯜꯅ ꯌꯧꯕ ꯉꯝꯗꯅ ꯀꯪꯍꯧꯗ꯭ꯔꯕ ꯂꯤꯛꯂꯥꯒꯤ ꯃꯆꯨꯝꯗ ꯈꯣꯡꯁꯤꯅ ꯊꯦꯡꯂꯨꯕꯗ ꯏꯪ ꯏꯪ ꯂꯥꯎꯏ
1: ꯍꯩ ꯆꯦꯛꯁꯤꯟꯅ ꯈꯣꯡ ꯊꯥꯡꯉꯨꯀꯣ ꯑꯃꯨꯛ ꯅꯥꯟꯊꯈꯤꯅꯤ
0: ꯁꯤꯗꯤ ꯄꯨꯛꯃꯝ ꯃꯝꯃꯦ ꯌꯧꯗ꯭ꯔꯤꯕꯣ
1: ꯌꯧꯔꯦ ꯌꯧꯔꯦ ꯂꯩꯈꯣꯛ ꯌꯧꯔꯦ ꯍꯧꯖꯤꯛꯇꯤꯅꯦ ꯅꯁꯥ ꯑꯅꯤꯗꯣ ꯁꯟꯗꯣꯛꯂꯣ ꯑꯗꯨꯒ ꯂꯥꯏꯔꯤꯛꯁꯤꯡꯗꯨꯗꯅ ꯅꯁꯥ ꯑꯅꯤꯗꯨꯅ ꯍꯟꯖꯤꯟ ꯍꯟꯖꯤꯟꯅ ꯇꯧ
0: ꯂꯥꯏꯔꯤꯛꯁꯤꯡꯗꯒꯤ ꯊꯣꯔꯛꯄ ꯃꯔꯤꯛꯁꯤꯡꯁꯤꯅ ꯏꯁꯥꯁꯦ ꯄꯨꯡꯌꯣꯝ ꯌꯣꯝꯈ꯭ꯔꯦ ꯂꯩꯅꯝꯁꯤꯕꯨ ꯅꯨꯃꯤꯠ ꯀꯌꯥꯅꯤ ꯏꯁꯥꯗ ꯆꯨꯗꯨꯅ ꯂꯩꯈꯤꯗꯣꯏꯅꯣ
1: ꯐꯅ ꯀꯨꯏꯅ ꯂꯩꯕꯅꯤꯗ ꯍꯧꯖꯤꯛꯇꯤ ꯅꯪꯒꯤ ꯑꯄꯥꯝꯕꯁꯨ ꯊꯨꯡꯂꯕꯅꯤꯅ ꯆꯠꯂꯁꯤꯔꯣ
0: ꯍꯣꯏ ꯆꯠꯂꯁꯦ
1: ꯂꯥꯛꯑꯣ ꯄꯥꯏꯊꯣꯛꯑꯁꯤꯂꯣ
0: ꯏꯆꯦ ꯑꯩ ꯍꯜꯂꯛꯑꯦ ꯏꯆꯦꯕꯨ ꯀꯗꯥꯏꯗ ꯂꯩꯒꯦ
2: ꯑꯩ ꯁꯤꯗ ꯂꯩꯌꯦ ꯀꯗꯥꯏꯗ ꯀꯣꯏꯔꯨꯒꯦ ꯅꯣꯏꯕꯣ
0: ꯏꯆꯦ ꯑꯩ ꯀꯩꯁꯨ ꯆꯠꯂꯨꯗꯦꯗ ꯁꯨꯝ ꯄꯥꯏꯕꯤꯁꯟꯅꯔꯨꯕꯅꯤ
2: ꯑꯦ ꯂꯩꯅꯝꯁꯤꯗꯦ ꯅꯪ ꯂꯩꯀꯣꯟꯗ ꯀꯣꯏꯔꯨꯕ꯭ꯔꯣ
0: ꯏꯆꯦꯗꯤ ꯀꯔꯝꯍꯥꯏꯅ ꯈꯪꯉꯤꯅꯣ
2: ꯈꯪꯉꯤ ꯑꯩꯁꯨ ꯅꯪꯒꯤ ꯃꯇꯝꯁꯦ ꯀꯥꯜꯂꯛꯇꯤꯌꯦ ꯅꯪꯒꯤ ꯂꯩꯅꯝꯁꯤ ꯅꯝꯂꯒ ꯍꯧꯈ꯭ꯔꯕ ꯄꯨꯟꯁꯤꯒꯤ ꯋꯥꯔꯤꯕꯨ ꯅꯤꯡꯁꯤꯡꯂꯛꯏꯗ ꯏꯕꯦꯝꯃ
0: ꯏꯆꯦꯁꯤꯃ ꯑꯣꯟꯊꯣꯛ ꯑꯣꯟꯊꯣꯛꯄ ꯋꯥꯉꯥꯛꯇ
2: ꯑꯗꯣ ꯅꯪꯅ ꯉꯁꯤ ꯀꯣꯏꯔꯨꯔꯤꯗꯣ ꯑꯇꯔ ꯒꯨꯂꯥ ꯄꯥꯝꯕꯤꯗ ꯅꯠꯇꯔꯣ
0: ꯃꯥꯅꯤ ꯏꯆꯦ
2: ꯑꯗꯨꯅꯤꯗꯅ ꯑꯩꯅ ꯍꯥꯏꯕ ꯆꯨꯝꯗ꯭ꯔꯣ
0: ꯑꯁ ꯃꯐꯝꯗꯣ ꯑꯣꯟꯊꯣꯛꯅ ꯐꯖꯈ꯭ꯔ ꯖꯥꯅꯤ ꯏꯆꯦ ꯑꯗꯨꯛ ꯁꯥꯡꯅ ꯄꯥꯏꯔꯛꯄꯒꯤ ꯑꯋꯥꯕꯗꯣ ꯃꯐꯝꯗꯣ ꯍꯦꯛ ꯌꯧꯕꯒ ꯄꯨꯛꯅꯤꯡ ꯏꯪꯉꯤ
2: ꯑꯗꯣ ꯅꯪ ꯍꯩꯁꯤꯡꯅꯗꯤ ꯆꯠꯂꯨꯀꯣ ꯃꯄꯥꯟ ꯄꯥꯡꯊꯣꯛꯀꯅꯨ ꯅꯪꯒꯤ ꯂꯩꯅꯝꯗꯣ ꯍꯦꯟꯃꯜꯂꯦꯕ
0: ꯐꯔꯦ ꯐꯔꯦ ꯏꯆꯦꯁꯨ ꯉꯥꯏꯍꯥꯛꯇꯪ ꯄꯣꯊꯥꯔꯨꯈꯤꯒꯦ ꯅꯪꯁꯨ ꯋꯥꯔꯝꯂꯅꯤ ꯉꯥꯏꯍꯥꯛ ꯄꯣꯊꯥꯖꯔꯣꯀꯣ
2: ꯍꯣꯏ ꯏꯆꯦ
0: ꯏꯕꯦꯝꯃ ꯏꯆꯦꯁꯦ ꯉꯁꯤꯗꯤ ꯏꯁꯥꯁꯦ ꯀꯥ ꯍꯦꯟꯅ ꯂꯨꯝꯁꯤꯜꯂꯛꯄꯒꯨꯝ ꯇꯧꯋꯤꯅꯦ
3: ꯏꯆꯦ ꯑꯩ ꯂꯥꯛꯑꯒꯦ ꯁꯤꯒꯤ ꯍꯋꯥꯏ ꯃꯄꯥꯟꯁꯦ ꯑꯃꯨꯛꯇ ꯁꯦꯡꯗꯣꯛꯂꯝꯈꯤꯁꯤꯔ ꯇꯧꯕꯅꯤ
0: ꯍꯣꯏ ꯑꯗꯣ ꯅꯪꯒꯤꯗꯣ ꯉꯥꯏꯍꯥꯛꯇꯪ ꯊꯝꯃꯒ ꯑꯝꯇ ꯊꯨꯅ ꯂꯥꯛꯑꯣ
3: ꯌꯥꯅꯤ ꯌꯥꯅꯤ ꯂꯥꯛꯑꯒꯦ ꯑꯩ ꯂꯥꯛꯑꯦ ꯏꯆꯦ
0: ꯑꯣꯟꯊꯣꯛꯅ ꯋꯥꯔꯦꯗ ꯇꯧꯔꯤꯁꯦ ꯑꯩꯕꯨ
3: ꯀꯩ ꯍꯥꯏꯒꯦ ꯏꯆꯦ ꯑꯩ ꯀꯔꯤ ꯃꯇꯦꯡ ꯄꯥꯡꯖꯔꯛꯎꯒꯦ
0: ꯍꯛꯆꯥꯡ ꯉꯝꯂꯛꯇꯕꯁꯤꯗ ꯏꯆꯦ ꯉꯁꯤꯗꯤ ꯅꯪ ꯇꯥꯗꯗꯣ ꯌꯥꯝ ꯅꯤꯡꯁꯤꯡꯂꯦ
3: ꯏꯆꯦ ꯃꯥ ꯂꯩꯖꯔꯝꯂꯕꯗꯤ ꯀꯌꯥꯗ ꯍꯔꯥꯎꯖꯒꯅꯤ ꯃꯥꯗꯤ
0: ꯃꯥꯒꯤ ꯅꯨꯡꯁꯤꯔꯕ ꯃꯆꯥꯁꯤꯡ ꯎꯕ ꯍꯦꯛ ꯐꯪꯗꯅ ꯃꯈꯣꯏꯅ ꯍꯥꯠꯇꯣꯛꯄꯤꯈꯤꯕꯗꯣ
3: ꯏꯆꯦ
0: ꯏꯆꯦꯒꯤ ꯊꯝꯃꯣꯏꯁꯤꯅ ꯀꯥꯎꯕ ꯉꯝꯗꯦꯅꯦ ꯂꯩꯅ
3: ꯏꯆꯦ ꯏꯆꯦ ꯌꯥꯝ ꯍꯦꯟꯅ ꯈꯟꯖꯤꯜꯂꯅꯣ ꯃꯥꯒꯤ ꯃꯇꯝ ꯍꯥꯏꯕꯗꯣ ꯂꯥꯛꯇꯨꯅ ꯆꯠꯈ꯭ꯔꯕꯅꯤ ꯏꯆꯦꯒꯤ ꯍꯛꯆꯥꯡꯗꯣ ꯌꯥꯝꯅ ꯁꯣꯛꯆꯤꯜꯂꯅꯤ ꯏꯆꯦ
4: ꯀꯅꯥ ꯀꯅꯥ ꯂꯩꯒꯦ ꯌꯨꯝꯁꯤꯕꯣ?

0: 제가 애코연이라 예. 야, 아니 정비로.
1: 지야, 학생 그냥 거 믿어보라.
2: 카랑암데. 너희부 고이버스 루시 하이더나 이비엠 아부 호부 락리브로 능보.
1: 호이씨, 나 소위 포부등 바이톡 루시라이나 한기는 라이니.
0: 이제세 마 사수 잉엄엄다 봐 말해. 마 돔다 타독람 바세. 가야 농아이 잡아. 야시가다. 야로이시가다. 야물로바 단파마만이다. 스카이노이나 하이도르시보. 자 추자닝이 이제 숨어탄다. 그럼 나 혼독람간이 있다 우리시대.
2: 가리 갈리 놀래나. 낭나 부자닝라디. 내 학사 루소네. 이제 숙가시 떠오르.
0: 야니다 이제.
1: 이제 어디 해고 토게. 람비다 신은 사바야바 카리카이노 소이잉을게바
2: 호이니 호이니 사토우로 아도 람비다 노이나 소폰 아문바도 팡아디냐 이시에기 마세 아마따 보로
1: 아 호이시 소이드니 잉을게 레이나 라우잘 실라
2: 호이
1: 구이라쿰 시에블로
0: 밤시디 엄청나 파서 그래다
1: 아들 우리 바빠르세 시부네 아이는 너무 환영되나 보라이시 파서 들어
0: 상직창날 루러바 이마이시다 타로마나 생시나 상바 타금 따오두네 레이리바세
1: 레이나 시도무 이해무네 루러바 이 싱싱 생마농다 레이리바 마클마클 그 약이 타와이 싱세
0: 사랑 밤비니네 밤비싱신아 라이제농다 마닝담나 사택가야가 로이나나 택나 코이나 사나리바세 언톡나 북닝하고 그래다
1: 이행로 이행로보다 아왈플레이트나 바자바니 닝담보기 아생바삭담 하이바도 마호사라이렌 비는 셈비바 마나더바 타와이까야 아나 뿐는 라이비나바세 우라가 모두 강봉한바네
0: 아도 카라딩알리바 말리꼬 하루와 맞다파고 핵 살펴 우디바
1: 예 난바나티니 해양오비 야암나 난나 락리바 마카이 아살파트로도 우바판가도이니
0: 예 아주 디까마이나
1: 누미끼 망할다디나 타루오시야 살펴감디
0: 아 생박이라 아주 디 마디가람바 맞담다 살리바
1: 타루오디 야암나 난리기 맞담다 살리 아주 다기 답나 답나 봄실라키 모두기 봄실라파도 모두기 마땅두니 아이나 능원도 이행님분이. 우버 방도 만들던가 시디.
0: 파리세, 봄신바 우하우드라바수.
1: 온통보니들이 나왔는세. 파자보 운행박이 랑땅나 보가이드보 가림도 파우드 보러 능원다.
0: 아, 더긴 어때다. 농틀 아숙이암나 상리바시디. 누미쪽바마 아동 바기 아코이바세 이행도나 레이라가 로이리다나.
1: 비마, 아이는 능원다. 바로 봄신람다기만함도. 아두 엄땅나만 게드나 떠보니.
0: 아동기 와치 따바다기 용가 마타하닝바 폭락트레보 바치다 타로 사빠 ngai라가 레이라 치르클레이고
1: 낭나 꼭 돌아가 야바다부 누이세가 묵직타드는 와이살레이드 부가도 고이노바
0: 야다 떠오리네 이세기 피밤도 낭추 우리바나트로
1: 강해 아도 낭기 다모이는구더디 짜닝바나 뽀록뽀록 핵사빠
0: 이스
1: 아이나 잘라마디 낭 낚시 소라글레 호동그리나
0: 아두나분나 동일에 이시니 아이코 봄친바낭 하우다바 타루 엄마따 라이트바 자로 아숙야암바 밤비 마락시다보
1: 여운이 다저디다 누미세 파나왕을 가까이 클라바니
0: 엄마따디 잉비루 소바 아숙야암바 마락시다 아마디 여운바 수야해바
1: 호이 잉우라게 잉아이 사우비 세 낭냐 봄시다가 하달래라모 아이 잉우기 크고 레이나, 나 손남도 빠로, 나 손남도 빠이로 보는.
0: 아, 나 엘라.
1: 예, 모두.
0: 가다이노.
1: 아무디 사람이.
0: 아이나.
1: 나.
0: 신부기로.
1: 신부기네. 혹시 뭐이나 뭐, 나무도 파기 또 기들어.
0: 온통 나 파서 그래다 타로 신세.
1: 파서 보네. 마땀 나이는 사빠레이네. 나, 시댁이 타로 오세. 시댁 동안 실라.
0: 호이. 시대 똥아시 아직 파자크라발라 예시나 가리기 맞담 나이나 사디가
1: 마후 살아야 미기 쿠시엠니 마기 마기 마뽕니 라이버기 농담 하이버두니
0: 아이코 이쁜 시세 앙악바니고 디엔 크라바 맞담 시다 마뽕 아니 뽕두나 마나다 바쁜 시 콩셋 아니나 뽀두나 짤리바니
1: 레이나
0: 다이
1: 낭기 어홍 바쁜 시두다 아이기 와리나 가다이다
0: 낭로 낭나 아홉 번씩 아시부 삼질리바 땅각니
1: 모두는 로이라브로 아시부
0: 낭디 아이기 로이나이드라바 와리니 농시드로 타로싱세 아이코이금나 꼬이빠이빠이도나 짓부숭암자디 마기 하이바부 마콕다 시엘리바 이싱시다 땅자두나 힝리
1: 마네 이루어놓은 기 와리 타로오머리 따나 강의 하이바도니
0: 아두가 마 코이나 마 사기 파자바세 캉다나 아도 막 레이먼 잔 크라니코
1: 아스 그라이 데이노다 캉리브니 마 코이쇼 파자바두기 마룸다 나쁜 복사리브니 마 코이쇼
0: 마토카람나
1: 살잉이 마땀다 마기 파자바 삭담 코이 툼나라 벌라 히던 아우자바 코이 무까야마나 지루월다 불락리브니
0: 온톡나 바링나이나 세미다 마우 살라이렘비 이마기 코돌세
1: 아숨머니 레이나 레이먼 짠가다 바레라바 파우바 밤제바 코이무기 시롤다 데클럭바 야오리바니
0: 눅시자 만나다바 타모이 아니기 마리세
1: 눅시바니 아두나니 아이기 분시다 능부 택나리바세
0: 어이람바수 야이 아이나 순랑기나 낙타기 ngai hakteng phawba laptop ning driba matam suyamna thengjan kre ichi suma sangam hawda banina halasira
1: halasila lena
0: hayo
1: ainga sidi nongonda wa sengpom tang phongdok lagi khandana mapham sida problem bani
0: kariwano
1: nang ai budi la na khinna nokko
0: hayo
1: aisha kurak mu mamoga ha na mari leina ram e
0: kari hai ba
1: ai wari se puning le tana loyo phau dang ta ko
0: kari maram gi no ai na nang gi wa se tara ga isa se thak thak nikli ba pu bangam la roi da ba posak amana ithak tan nan tharak pagum tauri ba karam na tharak li ba pisina Kariki lagnari na koi na ibu, nang galen min nakibat nunga iba matamdo, nangi kalaba wahi si na mangali, hingning dre, imahi si dat song taraga si ningle.
1: Ayu wala si muna patako, kapkun si.
0: Matama matas chuki ba, malaba atar kulab kilay na, ngasi siya namli, atabo, nangdi, Nang di karimat tak kanda bagum na tauri.
1: Masih, punsi kong sat ni. Kurak laba singgi sat na bini. Ay kagda na te. Ay ikanglop da pola po kuting mag. Asum na manaba kong sat da loo na sa kika dori ba ni.
0: Kariki mapok. Kanagi sa nabi. Ay karimat tak kandi. Ay na kang bahay babu. Nang kagda ni. Nang.
1: Laina. Ay su. Aisyu nang buaya manusi. Aduh bu, nunggu di nang sumangki kani.
0: Aina kari marong kita mak mangki kita uri pano. Madoh, nang kita tatkuai ne.
1: Nanti lain na, nang di aibu una, aduh mak sakhi kani. Aibu amukana yingum laroi nang.
0: Satkrani kang laba aibu, nang nak ham ke kaloi dro.
1: Lena, ayi nung si bana nang bu, kamba kat namoy. Mau sagi kongset na nang bu, nam dun pu higani ipam dagi.
0: Say nasi panghaw na bra, nang na ayi ipam dalaki masibo.
1: Nanti Lena, nang may bula na kan nano. Yang no, ayi na. Aiki nupi itu bu, yamna nushi saya. Aini sat buku di mak, mak tegas sat min.
0: Nanggi ngasih oiri bawa wong sida. nangna mahak pusu nung sira moi haibase mayek singli
1: mayek singi nangna khali bado la le aina mabu lai kol khudil pubi adabo nong madi magi makum matha yoduna ma marum singa do koklami aina harau mankiduna mayam ko bacha inghai halak pada khara theng thokra aina yum yorpada di ma do lairam thre
0: magdi karam na mangkri ba nang na di magi khongol likhi bro
1: thik aina ma bu koi thi thik adu bu adu ma amu khana u ba phang khi thre no ma ai khoi ka mana ba kang luk ki kura mo mama pai bang kham dana akibagi saktam ga loinana marum mayam agmagi mathakta wana pibam kaina leiram ba ina thinga
0: mato karamna mathanta marum singdu ka
1: yemo aina magi mateng pangna ba phana kanna honaki adubo kanbangam dana adumak sikhi
0: madura kurak amungi mapokse
1: mani leina mata maduda aina kurak amungi aroi basakta mado ubo phangki
0: punamakse khangna khangna punsi oira roi daba punsi khongchata mat thiri bakari gino
1: ya mau sagi hong bya roi daba khongsa ni tel ba mapo sida hinglegi matam khra sida nai tom hingbagi mahut wakhal maraba khongloi amaga loina duna punsi ga roi ba mikokto nai rake khale
0: ai punam khangle ai punam khangle yare chalachilao
1: leina leina

이 쯤오면 하엣비오 이 방울랑람 담보 잉자기로이모 비에메 스나흐 나나이나 푸나네 노라이 쯤오면 하엣자리 사나미 잉따비 아르네 트위빗

나시기 good evening, Manipurgi. 타로마시기다 막다 탐자리바 telephone number 매 암담 당가하는 응싱자기 87980-3293니 매 암나 퀘다 아바 Manipuri 필미세이싱 간비렉도나 타로마다 서로 야비유

미우이 바이코이기 마락다 까리기 담비람리바 캣나바 타모이드 파우리바 딩암다바 시디 까름바 마칼기 짜이나니 칸시기 미잉라바 타발기 망알 타발기 망알 아시나수 잉한바 딩암다리 타모이야세

이세이 시글루네나 필름 이세일란 독자바 마땅한 솔루션 자리 로코토기바 필름 세색바 세링바 마디 세랑바 생마탕시트나 아한바 로코토기바 필름 가이삼통토이비 세색비 푸스바라니 세링바 나린드니몬바 세랑바나 스토리센점 아니수바 필름 타모이기 와항두니 세색바 마디 세링바 오이남 스와미 쿠마 세랑바 톰바 탕자마 마디 오깃 Ahum suba film panthungi wang budasu. Seksakpa sing Dinesh amadi pusparani. Sering ba huining sumbam ingobi. Serang bana Jiten Kumar Naurim. Mari suba aroi boy nilakwa chaki ba film China. Seksakpi pusparani. Sering ba dalom gurumiyum. Serang bana Deep Sinam. Adoma tharom tabiri basi Akashvani Falgi FM Sangai channel digini. Hauzik pungpham sidalan tokchari. Tongan tongan ba sesak pa sing nasak pa gi. Kudol gyahan ba git ki sesak pi hansika parik.